보는 수디비의 밤. 할렐루야. 오브라 나마스카르 비와 데비안 바하니.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.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.